0: 娘如此才思敏捷，一听就知道是首回文诗，手眉皆通，小生佩服佩服啊！
1: 公子才高，桃花献丑了，
0: 姑娘过谦。
1: 公子请用茶啦，
0: 谢姑娘。跟我洒芳樽，彩服润肌骨，好茶好茶。
1: 敢问崔公子因何远游到此呢？
0: 桃花姑娘，说来惭愧呀、啊。

好啦，同你讲拜拜啦。我好鍾意最尾都係用啲啲时间嚟讲，因为我哋真係过咗啦呢个钟头，希望大家都有开开心心啦。同埋 Mary 讲嘅嘢，只不过我成日都话睿智嘅生活，睿智嘅一啲感受。一个人一定要有感悟嘅，即係你嘅感情，你嘅感觉，同埋喺嗰当中你悟到啲咩出嚟。咁一首歌我都话三数分钟咋嘛，通常三分零四分钟。佢就已经讲咗一段好美妙嘅人生嘅，好正好正，我好中意嘅。嗱，呢个就话俾我哋听 ，Somewhere in Time。Take care, God bless, bye。